0: 这是坚冰，等敌人大部队到了再打。呀，
1: 기다려，멋지게다。呀，빨리일어나，이거전진해。
2: 同志们，모두겠습니다。 힘들어 죽는 거는 전설 더 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3: 대통령님! 당관을 가져오겠습니다.
0: 됐어. 이 중대의 작은 부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네, 먼저 중대를 이끌고 최대한 빨리 정진해. 우리를 잡아야 한다.
3: 네, 알겠습니다.
4: 그리고 민홍산이 여기서 멀지 않다. 언제든지 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전투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바란다.
3: 네, 알겠습니다.

0: 一路拿！와는거야계속정직해
1: 아네어떻겠습니다지금해주십시오
2: 더들면좋습니다
0: 마지막으로얘기한다일어나계속정직해면허에불복하는자는여기서영혼의

0: 队长，刚才山下有枪声，应该是戚班和敌人接上火了。
1: 我也听见了，敌人过来的速度够快啊。戚班
0: 所在的小高地离咱们这儿也就两公里，我派三排长带人去支援一下吧。
1: 不用，三排长，
0: 走，
1: 你带着八班九班过去，接到戚班就撤。
2: 是，
1: 接到就撤，不让他们躲阻击一段时间了。
0: 不需要，留给我们的准备时间还够。我倒是希望追击我们的李伟军能早点上来。
1: 希望敌人早点上来，为什么？
0: 一会儿你就知道了，先去执行吧。
2: 是，
1: 等等，接到戚班之后呢，不要往屠云营主峰撤。
0: 那我们去哪？
1: 想办法把李伟军的大部队让过去，然后在后面打他们，打完就跑，不要被敌人缠住。
2: 是。
0: 队长，
1: 你又有什么主意了？
0: 我最担心的事情还是发生了。
1: 如果李伟军拉住四五个连，从秃鹰岭的侧后方进攻我们，粘住我们，我们连修筑工事都来不及。那么，只要南路的美军也开始发起进攻，两面遇敌，我们会很难坚持下来。王营长一定是遇到了什么困难，接下来只能靠我们自己了。唯一的出路就是造成一个时间差，迅速的给后面的李伟军致命的打击。
0: 至少要打到他们一时半会儿组织不起有效的进攻才行。可是我们只有一个连，敌人那兵力是我们四五倍之多，
1: 所以我们要好好的商量一下。留给我们的准备时间还有一个小时。都说集中兵力歼灭敌人，这一次我想来一个反其道而行之。
2: 你是说分散兵力？
1: 你看这样行不行？
3: 형
4: 놈들 따라잡았습니다.
3: 좋아. 민성호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 모든 주력 부대를 동원해서 적을 섬멸하고 고지를 점령한다.
4: 부사장님, 제 생각엔 점차적으로 면역을 투입해 시간 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홍창호가 미군을 데리고 오면 그때 협공을 해 놈들을 소멸해도 늦지 않습니다.
3: 자네 놈들에게 너무 다하다 보니 몸을 살리는 거 아닌가? 적은 한 개 중대고 우린 다섯 개 중대야. 충분히 박살내고도 남는다고. 내가 그런 자신감이 없었으면 이 개고생을 하면 자네를 따라왔겠는가?
4: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시대로 주력 부대를 보내 놈들을 소멸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의 정찰병은 정비와 전력이 일반 부대보다 훨씬 우세합니다. 그러니 철저한 계획을 짜서 공격해야 합니다.
3: 좋아. 유병, 두 개 중대를 준비시켜. 포위 섬멸 작전을 준비시켜.

0: 한 번의 강행군으로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다는 게 말이나 되나? 도대체 평소에 훈련을 어떻게 시킨 거야?
1: 온도의 적을 기껏해야 한 개 부대입니다. 제 생각은 한 개 소대 좀 더 후방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아, 그렇게 해.
2: 네, 알겠습니다.

0: 명령으로 역공을 한다고?
1: 이건 준계획입니다. 한 가지 준들을 더 보내 저들이 넘어지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0: 좋아, 그렇게 하지. 제가 항해준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지준대, 나 바로 와! 저군의 항해, 도각해!
2: 기계가 와준대, 도착했습니다.
3: 왜? 이제 온 거야. 빨리 전투 준비하고 전벌을 지원해.
2: 네, 알겠습니다.

0: 찾아내니께 보고해라. 우리가 고지를 점령했다고. 지금 바로 보내.
1: 네, 알겠습니다.
0: 아, 그리고 미군이 5인 폭격하지 않게 황참모에게도 연락해. 미군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해. 우리도 가지. 지형 확인 후 방어 배치만 잘하면 사단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2: 네.
0: 가자고.

0: 잔네 말이 맞구만. 민중타 이남은 위험하지 않구만. 우린 반드시 이곳을 사수해야 한다. 사단장님도 우리 작전에 만족하실 거야. 백창호,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나?
1: 중국군의 침투 부대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됩니다. 왜 아무런 정황이 없었을까요?
2: 상대 못할 적을 만나면 36개 주량량이 현명한 법이야.
1: 설마 함정행 아니겠죠?
2: 자네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 걱정할 거 없어.

0: 괜찮아, 괜찮으십니까? 난 괜찮네. 자네, 괜찮은가? 외병! 외병! 남쪽에 외복이 있다. 마무들이 다시 북극할 수 있으니 사장님 모시고 부족성으로 가서 매일 들어. 알겠어?
1: 네!
0: 자네 몸 조심하게. 가시죠. 가! 빨리! 지금 바로 부산 단지 숲으로 이겨 시키자. 빨리 움직여, 빨리.

0: 等一等，不划算。哎，你喊他们过来集合，好主意啊！投投进票站的人，全部要给我上去发配。投进票站的人，全部要给我上去发配。
1: 누가 우리를 여기로 집합하라고 한 거야?
2: 몰라. 나도 집합하라는 소리를 듣고 왔어.
3: 3, 2, 1.

0: 날 죽이라고! 미키가 되기 싫어! 야, 이 중국놈들아!
1: 말이야, 날 죽이라고!
0: 중국놈새끼들아!
2: 니네
0: 任务
2: 완成
0: 야! 야!
1: 너희들아, 날 죽여!
2: 下一个,
1: 날
2: 쏴!
1: 야! 너네들로 날 쏘라고! 날 죽이라고! 난 매트리스처럼 매달리기 싫어! 쏴!
3: 네가 저쪽으로 가서 신호를 보내면 총소리로 저기 유인해.
2: 네.

0: 一组一组，高队那边有什么动静？
1: 我是一组，高队没有动作。好，继续监视，通话完毕。
2: 太好了，再有半个小时，这股李伟军就能被我们消灭的差不多了。
1: 哎，啊，你着急吗？有没有心里特别痒？
2: 是啊，你得控制好自己。
3: 부준 대장님께서 저쪽에서 대우를 집합시키고 계신다. 나보고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셨는데 오자마자 너와 마주쳤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너 혼자 가봐. 난 가서 사람들을 찾아봐야 돼.
4: 동 대장님, 가지 마세요. 중공군이 유령차나 아무런 기초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저 눈에 명이 주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저리고 부도 멈췄습니다.
3: 알았어. 일단 부준 대장님만 데려 가자.
4: 네. 네.
5: 听懂了吗？当然，民事处高徒的嘛。哎，咱俩跟上去。如果没有人动手的话，我们就动手。
4: 好。

0: 已经接近苏醒了，规模和上次报告的一样，预计40分钟之后到站。收到，还有其他的情况吗？没有了，高队离开我，我们再报告。明白，通话完毕。
1: 부사장님, 왔습니다.
2: 그래, 마침 잘하네. 지금 이 상황을 자네 어떻게 생각하나? 아, 그리고 남쪽 기숙에 있는 미군에게는 내가 이미 지원 요청 해놨네.
3: 많은 결정하셨습니다. 미군이 공격을 개시해야만 중국군이 민둥산 고지로 돌아갈 겁니다.
4: 이대로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건가? 우리 부대가 하나둘씩 격파당하고 있어. 저기 정찰 부대를 만만히 봐서는 안 돼.
3: 당연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남쪽의 수도내 있는 미군이 공격하는데 적어도 1시간이 넘게 걸릴 겁니다.
5: 기다리는 동안에 숲속에 있는 우리 군이 상당히 불리해진다. 적의 정찰병들은 곳곳에 매복해 있다가 우리가 모이면 포격하고 우리가 흩어지면 정찰병들이 습격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체되어있는 1시간 동안 닭석의 중대가 모두 정멸하고 몇 안 남을 겁니다.
4: 그래, 자네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5: 흩어진 매복병을 성대 안에 가장 좋은 방법은 부대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2: 부대가 모이면 폭격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5: 원래는 적군의 포진지를 찾아서 없애려고 했지만 한 발 늦었습니다.
3: 확인해 본 결과는 놈들은 유심미리 박격 버세대를 사용했습니다.
5: 적의 사정 거리는 800m 정도입니다. 그러니 부대는 육회로 밖으로 신속히 철수한 다음 군을 재정비한다면 다시 공격할 수 있습니다.
4: 적들이 추격할 가능성은?
5: 산나라 미군이 공격을 시작한다면 그럴 겨를이 없을 겁니다.
4: 좋아, 자네 말대로 하지.
2: 오중이야. 네, 각 부대에 연락해서 우리가 돌아왔던 길로 2km 지점에 집결시킨다. 그리고 빠리빠리 산병사 몇 명 제출해서 흩어진 병사들 찾아서 그쪽으로 집결시켜.
6: 네,
2: 우리도 출발하지.
3: 잠시 대기하십시오.
4: 왜 그러나? 우리도 빨리 이동해서 재정비해야 하지 않겠나?
5: 여기 아직 적의 정찰병들한테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3: 부대장님의 안전을 위해 미군이 공격을 시작하고 놈들이 민둥산 고지로 돌아가고 나서 그때 철수하시면 됩니다.
5: 제가 오전형과 먼저 가서 부대 재정비하겠습니다.
4: 아니야, 오중룡만으로 충분하니까 오중룡 먼저 보내지. 자네 잠시 남아있다가 나와 같이 철수한다. 여기 있는 무선 장비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지. 오중룡.
6: 네.
4: 자네 먼저 출발하게.
6: 네, 여기마저 정리하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7: 连长，
8: 谭局长，来得真及时啊！
7: 我估摸着你这里该有事儿了，就把步话记录给火力排长赶过来了。怎么样，你那边战果还行吗？
8: 详细的统计做不到，我估算光是炮兵就干掉敌人至少得有一个连。侦察兵那边能联系上的也都说是超额完成任务，那要这样的话，我估计这股敌人最多也就剩两个半连就不错了。
7: 很好，山下的美军呢也开始行动了。
8: 有4辆坦克，2个连的步兵，你们准备好迫击炮，掩护山下的反坦克小组，炮弹省着点打。明白。还有一个重要情况向你报告。快说。
7: 几个观察哨都观察到了，散布在山林里的敌人都拼命地向来时的路撤退，他们跑得很快。
8: 我让人抓了两个回来审讯，说是接到命令，让所有山后的敌人都撤到2公里以外去集结。消息可靠吗？
7: 可靠，我让他们把两个人分开来审讯呢，说法都一致。那太好了呀，这又给了我们一个时间差。原本想着我们会腹背受敌，所以呢，只是让反坦克小组去进攻他们的坦克，侦察连的主力还是要留在主峰做防御。现在我们可以大胆的演绎出空城计。这样，你带着一排、二排还有火力排的重机枪和迫击炮，立刻下山，把一排、二排呢就埋伏在山南路美军进攻的集结地附近。
6: 趁敌人未下车，还没有组织好战斗队形，突袭他们。
7: 重机枪和迫击炮呢，就布置在山脚下，准备接应一排、二排返回。明白了吗？
6: 明白。那三排呢？三排怎么部署？
7: 三排回来了吗？
6: 再回来路上还带回来了钢脚货的迫击炮，还有不少炮弹。
7: 那就更好了呀！把三排就留在主峰的后方，防御李伟军。
6: 主峰呢？主峰上就没人。

0: 조근이, 원래 버섯입니다.
1: 변창호 불어. 경계를 해제한다. 철수해. 빨리 가자.
2: 부사장님.
3: 그 신호탄은 놈들의 민노선 고지를 다시 점령하기 위한 집합 신호원인 것 같습니다.
4: 미군에게 연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나이가 도착하지 못했을 거야. 놈들의 반응이 적발이구나.
3: 저 놈들은 정부 전차병입니다. 분명히 사전에 미군 주둔지를 정찰을 했을 겁니다.
4: 우리 부대 손실이 너무 크다. 자네 말대로 미군과 협공해서 고지를 점령하는 건데 그러지 않은 것이 나의 큰 실수야.
3: 아닙니다. 부사님 판단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조군이 우리 병력이 가는 거 알고 전면전 대신 이런 겨울한 수법을 쓸 줄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도관이 아직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다 함께 죽는 남더라도 미군과 앞뒤로 협공만 한다면 놈들을 섬멸하고 민동산 점령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좋아, 자네 말해 봐자.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민동산 고지를 점령하는 거다. 반드시 고지를 점령한다.
3: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놈들을 섬멸하고 민동산 점령하겠습니다.
4: 좋아.
3: 그리고 부대 재정비한 후에 따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비록 대가가 크지만 반드시 승부할 수 있습니다.
4: 좋아. 이번엔 꼭 자네 의견을 존중하지.
3: 감사합니다.
4: 어떻게 된 거야? 적들이 고지를 철수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1: 잔류 부대를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철수할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5: 급할 거 없어.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다시 출발한다.

0: 전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1: 그 방법은 치료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2: 부사장님도 놈들의 전력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손실 입을 뿐만 아니라 민동산도 점령하지 못할 겁니다.
3: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미군이 곧 공격을 개시할 거고 그때 우린 미군과 협공해서 고지를 점령하면 된다. 오중령! 네, 오중령!
4: 지금 모인 부대를 두 개 준대로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아직 흩어진 편사들이 남아서.
1: 됐어. 더는 지체할 시간 없어. 빨리 준비 좀 시켜.
4: 예, 알겠습니다.
5: 남쪽 케이스 미군 지휘관의 정보입니다.
2: 왜 그러십니까?
1: 공격을 위해 집결했던 미군 부대가 적의 습격에 의해 전차 4대와 한 개 중대가 격파당했네. 적 공격을 시도도 하기 전에 끝이 났어.
2: 그럼 미군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한답니까?
3: 재공격을 위해 105mm 곡사포 부대 4대와 한개 대대가 집결 중이다.
1: 미군 측에서 이번 협공을 꼭 성공시켜 고지를 점령하자고 한다.
0: 이번 공격은 우리가 민둥산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게 무슨 소리야?
2: 너무들의 지방부대가 곧 도착할 겁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0: 그렇지 않으면 손실의 문제가 아니라 전군이 전멸될 거고 민둥산도 뺏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겁니까?
3: 자네 생각이 효과적이긴 해. 자네 계획은 동의하지만 난 자네가 부대를 이끌고 선두에 서는 건 용납할 수 없네.
2: 반드시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제가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1: 백중령, 자네는 대한민국군 중 내가 본 사람 중에 제 훌륭한 인재네.
6: 젠틀맨, here's the plan. We start the assault 10 minutes into shelling. Echo Company. You start taking forward, taking ground here, 300 yards from the main peak. Foxtrot, you follow Echo, 200 yards behind. Golf Company, you stay in put as a reserve. As soon as the shelling is over, Echo Company, you continue assaulting this direction, taking grounds, creating illusions for the enemy. We're gonna make them believe that we're about to launch a heavy assault on their positions. That's diversion. 5 minutes later, you should be able to reach this position, 200 yards from the main peak. That's when we launch the second shelling. And then take cover here. Set up mortars and heavy machine guns. After 5 minutes of shelling, Echo Company, you provide the cover fire as we start moving and charging forward with a reinforced Korean army coming from behind the hill. And Foxtrot, you keep marching forward, okay? But stay vigilant. Understood?
7: Yes, sir!
6: Dismissed.
8: 새로 재점이한 1조내는 선발 부대로 나를 따라 첫 번째 공격을 진행한다. 이 중대는 후발 부대로 어중령의 지휘하에 검부사단님의 명령에 따라 두 번째 공격을 진행한다. 나와 함께 선발 부대로 나갈 병사들에게 묻겠다. 죽음이 두렵나?
9: 두렵지 않습니다.
8: 너희들은 두렵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두렵다.
10: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나? 하지만 소용은 없다.
8: 적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건 죽음뿐만 아니라
10: 치욕이다!
8: 선발 부대에겐 두 가지 선택이다. 첫째, 죽음 불사하고 적을 물리쳐 지지를 되찾는 것이다. 둘째, 두려움에 떨다가 적에게 개죽음 당하거나 포로로 잡히는 것이다. 너희들은